0: 건드려는 말에 게 하나 인데 양 오른 말에 오여오여라 하나 거꾸로 건드려 말라 예쩌나 말할까 바로
1: Language warning, Triple J. Wake up.